0: 맞아. 올라가는 거 같아.
1: 신이에요. 진짜
0: 신이에요. 신이에요. 신이에요. 신이에요. 신이에요. 신이에요.
1: 네. 아, 네. 아, 내가 2센스 가지고
0: 먹어요. 2센스 just go, why you talking to me? 누군 내들이지? Why you watching me? 안 보고 먹고 신이에요.
1: 사카이 타이거 right?
0: 에, 가, let me do my thing. Why you watching me?